지금 수렷이 타봐 지금 무슨 말씀하냐면 우리 그좀 성의단이 늦고 좀 알아서 좀 멀리 거쳐 연락생님 뜨거운 멀리 걷고 나는 데가 다른 연락을 하니 안 되더라고요. 자, 이거 다음 걸로 하니 되면 좀 벌써 벌써 만나니 누군가 대한 떡도 우리 누군가 생각하고 좀 수학도 성의하러 보니까 기도하고 좀 성의가 하고 성의 마음 잘 걸릴 필요가 없어 걸릴 필요가 없어 성의하러 가는 것들은 다 알아서 그래서 제가 믿으신다나 내내 토론증 어려운구나 내내 토론증이구나 중요한 것은 거짓말에서 내 감을 불러보내고 섞여야 되는 섞여서 좀 아들하고 서로 모르는 경우에 아예 은혜를 날 며칠 아까 이제 답까지 올림 설정을 하고 있어서 은혜를 면역이 좀 아쉽다고 듣고라 하는 거로 지금은 뭐냐 반반이가 숙교위원이 물어보기 어려울 것을 대하는 거로 저스터나이 의원이 어떤 것을 알게 되고 오늘은 미세스터 서울상에서 어찌 은혜를 해서 말해라 스타일 버스와서 그런 식으로 스타일을 하는 버스하게 쓰면서 어스타일 아이와 이 아마 오늘에서 이 정도 아까 의원이 말해서 스타일을 하라 하면서 어떻게 저는 서울대 라이프 스타일을 하고 있었죠. 서울대 저는 말씀을 하는 게 있었죠. 저는 아주 운전

그래서 오늘 모시는 모시고 같이 타면 지금 모시면서 오늘 무슨 순간을 무슨 알아서 무슨 연기 거쳐 일반적인 두번 모두 모두 모두 다른 건 뭐고 나니 안 그래도 뭐 무슨 다른 거를 하는 게 무슨 것도

하면 이제 또 글씨를 로즈아리 문 버리고 또 물어와면 글씨를 누가 써서 글씨를 이제 아플 이제 누가 알아라 이제 두면 오면 또 바람판에 그거 글씨 밤새다 이제 남부 자유 방금에서 오면 어디 방금 맞아 자유 버리지 않는 거예요. 어디 교수마다 인사는 바람하건데 또 번자마 저 글씨나 자유를 거두 미아르가 만지 맨날가 만지 이제 장이 보는 거라다 이러면서 그래서 또 퉁 글라지는 미아르 사이 글씨 밤으로 또 사나사가지 이게 여러분이 자가만 느끼는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이 글씨 파는 거라고 말하는 거니까 때문에 또 받은 분이 보는 사람, 인생을 보는 사람, 사회 온천다. 미스타란데 이게 아니면서 글씨가라 좀 넘친가 미스타한테 보면서 또 미스타한테 하는 거고 그래 어제 또 글씨에 대해 아깝신 거라고 아니 아니 그런데 만세로서 대한 만성이 어제 어제 이러한 시간 다만 아무리요 무서운데 사는 데는 아무리 또 어제 어느 때 이러한 저런 나타났다는 소설 같은 경우는 서울만 먼저 아는 거죠. 아니 서울에 매일 기내서 서울과 주민들 또 남아있어서 서울에 나와야 되는데 또 서울과 또 고사 고스마 또 이거 숨을 고스마 되나 기내 뜻으로 아는 것은 아무래도 뭐 다음에 또 아무래도 장사 서울 수리다 사람들 먼저 보는 스쿨 우리 사람은 hospital, 우리 사람은 사람은 사람은 사람은 사람은 사람은 사람은 사람은 사람은 사람은 사람은 사람은 사람은 사람은 사람은 사람은 사람은 사람은 사람은 사람은 사람은 사람은 사람은 사람은 사람은 사람은 사람 विकास होना तो चाहिए तो सौरभ जी आपको विकास करेंगे तो सर जो विकास को काम ना हम कुछ पढ़ा होना भी इस तरह है तो सारा ये वही ये बच्चे वाली ये अब हम ये सुनना सीखना तो सौरी क्षेत्र में इन्हें कुछ जो आकार और संख्या बनी है इन्हें कौन सा वाले कहाँ पर देखा है ना साथी देखी पैसा क्यों आ रहा है ना सब